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원의 교집합.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부디 앞으로도 행복합니다.

0: 자,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팬송이네요.
1: 지금 우리가 이별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못볼 뿐이지. 그
0: 중간에 Baby Don't Worry가 되게 많이 나와서
1: 그러니까
0: 되게 좋은 거 같아요.
1: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.
2: Baby Don't Worry Now.
3: 가사 써본 거 녹음 시작.